0: 맞춘가?
1: 오리 온 매치. We'll be right back after these messages. It's hot.
2: 리스너의 마음에 back-to-back 가나 소네가. Back-to-back 가나 소네가. 92.7 FM Radio Mirchi, New Jersey. Also available on 103.3 FM HD2. It's hot.